규모를 확대하고 대여무역의 안정적인 성장을 추진하려면 중대 대상에 유력한 버팀목을 떠날 수 없습니다. 기업에서 시점을 예의주시하고 시공 배치를 최적화하며 열의를 다해 공사 기한을 앞당기고 진척을 다그쳐 대상 건설을 가속하고 조속히 운영이 투입되도록 추동하기 바랍니다. 길도 농업 선식 옥수수 가공 생산 작업장에서는 알이 꽉 차고 빛깔이 고운 옥수수들이 세척, 찜, 살균 등 작업을 거쳐 끊임없이 생산 라인을 따라 나오고 있었습니다. 호가복은 작업장에서 생산 과정을 살펴보고 소개를 청취했으며 가공 기술, 품질 검사, 판매 경로 등 상황을 자세히 묻고 나서 시장 수요와 소비 승격 추세를 예의주시하면서 포장이 정교하고 식감이 독특한 제품을 더욱 많이 출시하고 상품 판매 경로를 꾸준히 넓히고 소비 시장을 적극 선점해 기업의 효익을 안정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헤라클레스 계집산 중심 대상 건설 현장에서 호가복은 대상 건설 진척, 설비 설치 및 성능 시험 등 상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기업은 공사 진척을 예의주시하고 실내 장식, 설비 설치와 조정 등 사업을 다그쳐 추진해 대상이 하루빨리 완공되어 생산이 투입되게 해야 합니다. 시정부는 관련 기업들이 즉석 섭취 해산물 등 고부가 가치 제품을 개발하는 데 적극 협력하고 전에 단순히 상품을 들여와 집산하고 초급적으로 판매하던 전통 모식을 바꾸어 기업이 무역 유통으로부터 생산 가공 일체화로 전환 승격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대상 진척은 어떤가? 언제 운영에 투입될 예정인가? 암지정란 온천 리조트 호텔 대상 건설 현장에서 호가복은 기업 책임 일꾼과 깊이 있게 교류하며 대상 진척 상황에 대한 소개를 참답게 청취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호텔 구역은 역사가 남긴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하고 인테리어 작업을 서둘러 진행하는 동시에 업태 전체 기획을 잘해 대상이 하루빨리 완공되고 멋지게 모습을 드러내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주택 구역은 유리한 시공 기회를 다잡아 시공 역량을 총괄하고 건설 속도를 높여 대상이 조속히 완공되고 기한 내 사용에 교부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칠성리 상업광장 대상 건설 현장에서 호가복은 전체 진척 공사 기간 배치를 상세히 요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상업복합체는 문화관광 산업을 발전시키고 소비 잠재력을 자극하는 중요한 단체입니다. 기업이 시간대를 예의주시하고 시공 작업반을 늘여 대상이 조속히 완공되고 운영에 투입되도록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건설과 운영 일체화 기획을 견지해 우수한 상가, 특색 매장의 입주를 앞당겨 유치하고 업태 배치를 풍부히 하며 소비 장면을 확장함으로써 특색이 선명하고 다운화된 체험을 갖춘 도시 소비의 새 명소로 거듭나게 구축해야 합니다. HD 블록 광장 대상은 주로 다국 상품 보세 체험점, 삼국 민속 시장 등 기능 구역을 건설하며 현재 기존 시설 철거, 광장 개조 등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가복은 전체 기획, 기능 분포와 운영 모식 등 상황을 상세히 요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유휴 자산을 활성화해 이용하는 것은 도시 기능을 최적화하고 산업 구조를 보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인테리어 개조를 다그쳐 추진하는 동시에 우수한 상가와 앞당겨 연결해 러시아 풍정 레스토랑, 특색 주제 카페 등 이국적 풍경이 물씬 풍기는 업태를 적극 도입함으로써 광장이 하루빨리 새롭게 단장되어 모습을 드러내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훈춘 울란호트 고속도로의 방천 훈춘 구간 대상 건설 현장에 들어서니 열기를 띤 건설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호가복은 대상 진척 상황을 현지 고찰하고 시공 배치, 단계적 공사 계획 등 상황을 상세히 요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고속도로는 투자가 100억 원에 달하며 변강 기반 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지역 교통 조건을 개선하는 중대 공사로서 흥변 부민과 변강 안정 및 공고화, 대외 개방 우세를 다지고 확대하는 데 중대한 전략적 의의가 있습니다. 시공 단위는 시공 역량을 강화하고 공사 기한을 엄수해 대상이 하루빨리 완공되어 개통되도록 보장하길 바랍니다. 조시량급 정부는 대상 시공 수요와 적극 접목해 인력, 에너지 등 요소 공급을 강화하고 대상 건설 중에 막힌 점과 난관을 제때 조율하고 해결해 대상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고능률적으로 건설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조사 연구 중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3, 4분기는 연간 경제 운행의 관건적인 시기

기자, 대상 시공의 황금 건설기입니다. 군촌시에서는 대상 우선 리념을 확고히 견지하고 마음과 정력을 대상 건설 투자 유치에 집중시키며 사업 책임을 확실히 하고 추진 조치를 세분화해 대상 건설이 새로운 성과를 거두고 투자 유치가 새로운 돌파를 실현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시간대를 예의주시해 진도를 다그쳐야 합니다. 목록화 관리, 전담팀 추진 사업 기재를 엄격히 시달하고 류형별로 대상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미착공 대상에 대해서는 사전 수속 처리를 가속화해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연된 대상에 대해서는 문제의 원인을 찾아 집중적으로 돌파하며, 지속 건설 대상에 대해서는 요소 보장을 강화해 조속히 조업에 투입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량, 실물량, 작업량의 세 가지 지표가 동시에 증가하도록 힘써 추진해야 합니다. 선견 지명 있게 대상을 잘 기획 배치해야 합니다. 국가 중대 전략, 중대 기획을 예의주시하고 6대 기반 시설 건설, 민생 개선, 통상구 통로 등 중점 분야를 둘러싸고 가능성 론증을 착실히 전개하며 신청 재료를 세분화해 보완함으로써 더 많은 대상이 순조롭게 비준받고 더 많은 건설 자금을 쟁취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정밀하게 힘을 집중해 투자 유치를 잘 틀어줘야 합니다. 지도 간부 투자 유치 책임제를 엄격히 시달하고 훈촌 해양경제발전시범구, 종합호세구, 다국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 등 플랫폼에 발붙여 중점 투자 유치 구역을 확정하고 목표 기업을 정밀하게 선별해야 합니다. 지역 자원 우세, 정책 우세와 발전 기회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기업의 투자 의향, 자금 실력과 운영 능력을 깊이 있게 고찰하며 백방으로 제조업 대상을 착지시킴으로써 현역 경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강력한 동력을 축적해야 합니다. 길고그룹 당위 서기묘 리 사장인 사충함, 주급 지돌군 림소림, 류신강, 문금철, 조직속 관련 부문 및 훈촌시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각각 상술한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립추가 지나고 장백 산림의 밤바람이 시원함을 전합니다. 기림성 연변 저순적 자치주에 위치한 훈촌 도나 연길 새 도시는 변경 지역 우세, 발해 역사 문맥, 저순적 민속 특색에 의탁해 야간 문화 관광을 깊이 발전시켜 차별화되고 몰입감 있는 야간 소비 새의 전경을 구축해 초가을 야간 문화가 소비 활력을 북돋우고 사방의 관광객들을 흡인함으로써 문화 관광 경제의 빛나는 명함장에 에너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래 신화사의 보도를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8월 26일 연변주 불연에서 주최하고 훈촌시 불연에서 협조하여 개최한 휴일의 약속 진자 동행 연변에서 즐기는 진자 활동이 훈촌에 진입했습니다. 전주에선 60개 가정이 홍색 교육, 생태 과학 보급과 무형문화 유산 체험을 결구한 연학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활동은 홍색 교육 플러스 자연과학 보급 플러스 무형문화 유산 체험 플러스 진자 연학의 혁신적인 모식을 채용해 소년 아동들이 직접 걸으며 체험하는 과정에서 애국심을 키우고 생태 보호 리념을 수립하며 중화의 우수한 전통 문화를 계승하도록 함으로써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이 가정에 뿌리 내리도록 했습니다. 연학 과정에서 진자 가정들은 오대진 국토수복 기념관을 찾아 해설원의 안내에 따라 각 주제의 전시 구역을 참관하고 선배들이 국토를 지키고 변강을 수호하며 변강을 개발한 파라만장한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국토의 완정을 수호한 애국 정신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훈촌 동북호랑이 표범자연과학보급관에서는 표범 전시, 전경 복원, 디지털 체험 등을 통해 동북호랑이 표범보호 관련 지식을 상세히 요약하고 훈촌 전해의 생태 환경과 생태 보호 성과를 근거리에서 감수했습니다. 활동에서는 또 무형문화 유산 수공 실천 환자를 설치해 학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집 공예 제작에 참여해 전통 기예를 직접 체험하고 무형문화 유산의 독특한 매력을 감수하도록 함으로써 진자의 정을 증진했습니다. 다음 단계 훈촌시 불연에서는 성주 불연의 가정, 가정교육, 가품건설 사업 포치를 깊이 관철 시달하고 가정 운명 실천 담채를 지속적으로 풍부해 나라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며 서로 돕고 향상하고 선을 지향하는 새시대 가정의 새로운 풍조를 적극 육성할 방침입니다. 깨끗하고 질서 있는 주거 환경은 무명도시 건설의 직접적인 재원일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안고 락업할 수 있는 기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부 서구역에는 1층 입주 주민들이 무단으로 건축물을 확장 불법 축조하고 벽을 허물어 가계를 내며 2층 입주 주민들은 공용 플랫폼을 점유하고 채색 강판 주택을 짓는 등 현상이 존재합니다.
이는 공용 공간을 침범하고 소구역 질서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0: 안전 우환도 존재합니다.
1: 기자는 취재지 일부 주민 소격 1층 입주 주민은 무단으로 건축물을 확장하고 녹화 지대나 공용 구역을 점용하며 울타리나 구조물을 무단으로 설치하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일부 입주 주민들은 벽을 뚫고 문을 열어 주거용 건물을 상업용으로 전환해 경영을 하는 등 건물의 원래 사용 목적을 변경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2층 입주 주민은 지붕 공용 공간을 점유해 강판 복합형 건축물을 무단으로 건설하고 사사로이 원유해 건축 구조를 변경했습니다. 각종 불법 건축물은 주민들의 공공 활동 공간을 점용하고 소구역 전체 환경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건축 시공이 불규칙적일 경우 구조적, 소방적, 이중 안전 우환을 초래해 주변 주민들의 일상 생활에 방해를 주고 있었습니다. 이에 관련 부문 단위에서는 점검 정돈 강도를 높이고 문제 대상을 구축하며 불법 건축물 주거 용지의 상업화 불법 행위를 엄격히 검사하며 무렵의 일상적인 순찰 관리 책임을 다지고 제때에 불법 건축의 사전 징후를 신속히 제지하는 한편 주민들의 공공 의식 강화를 호소하고 불법 건축 행위를 자각적으로 거부하며 정결하고 질서 있는 주거 환경을 함께 유지함으로써 전국 무명도시의 상시화된 건설에 조력할 것을 호소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시청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뉴스입니다먼저시간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성당이상무위원이며주당이석인호가복이군촌시에서대상건설산업발전등상황에대해조사연구를진행했습니다매체로보는군촌조문란입니다오늘은새롭게변한야간문화길림연변에서변경문화관광의새로운활력을활성화한다는신화사의보도를방송해드리겠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시청하시겠습니다8월25일성당이상무위원이며주당이석인호가복이군촌시에서대상건설산업발전등상황에대해조사연구를진행했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길림성당야정부의사업회보를청취할때한10분평정서기간중요연설과중앙정치국회의정신을깊있게관철해야합니다독특한지역우세를잘활용하고플랫폼의집결역할을발휘하며대상건설투자유치등사업을착실히들어지어더많은중대대상을착지배치시키고건설을가속화해조속히효과를보도록추동함으로써유효투자확대산업구조최적화와경제성장안정에유력한버팀목을제공해야합니다이투신형재료제조유한회사의년간생산량50만톤재생알루미늄원형주기의대상은주로알루미늄재료가공생산라인을설치해알루미늄합금등제품을생산합니다호가복은대상현장에서원료원천자금조달자금결산공사기간등상황을상세히요약하고나서다음과같이말했습니다알루미늄합금은항공우주자동차제조등분야에광범위하게응용되며시장전망이매우밝습니다기업에서대상건설일정표를일층명확히하고투자강도를높이며시공역량을충분히배치해대상이하루빨리착공되도록추진하기바랍니다지방정부와기업은대학교대형연구소대기업과의접목협력을강화하고기술연구개발과성과전환응용을적극펼치며정밀가공수준을힘써향상시켜산업사슬을일층확장하고제품의부가가치를높여야합니다종성지회청정에너지물류단지대상건설현장에서호가복은대상건설진척을참답게살펴보고공사기간배치조업계획등상황을상세히물었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지적했습니다주요에너지수입규모를확대하고대외무역의안정적인성장을추진하려면중대대상의유력한버팀목을떠날수없습니다기업에서시점을예의주시하고시공배치를최적화하며열의를다해공사기한을앞당기고진척을다그쳐대상건설을가속하고조속히운영이투입되도록추동하기바랍니다길도농업선식옥수수가공생산작업장에서는알이꽉차고빛깔이고운옥수수들이세척찜살균등작업을거쳐끊임없이생산라인을따라나오고있었습니다호가복은작업장에서생산과정을살펴보고소개를청취했으며가공기술품질검사판매경로등상황을자세히묻고나서시장수요와소비승격추세를예의주시하면서포장이정교하고식감이독특한제품을더욱많이출시하고상품판매경로를꾸준히넓히고소비시장을적극선점해기업의효익을안정적으로높여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헤라클레스계집산중심대상건설현장에서호가복은대상건설진척설비설치및성능시험등상황을상세히요약하고나서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기업은공사진척을예의주시하고실내장식설비설치와조정등사업을다그쳐추진해대상이하루빨리완공되어생산이투입되게해야합니다시정부는관련기업들이즉석섭취해산물등고부가가치제품을개발하는데적극협력하고전에단순히상품을들여와집산하고조급적으로판매하던전통모식을바꿔기업이무역유통으로부터생산가공일체화로전환승격하도록추동해야합니다대상진척은어떤가언제운영에투입될예정인가암지정란온천리조트호텔대상건설현장에서호가복은기업책임일꾼과깊이게교류하며대상진척상황에대한소개를참답게청취했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호텔구역은역사가남긴문제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하고 인테리어 작업을 서둘러 진행하는 동시에 업태 전체 기획을 잘해 대상이 하루빨리 완공되고 멋지게 모습을 드러내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주택구역은 유리한 시공 기회를 다잡아 시공 역량을 총괄하고 건설 속도를 높여 대상이 조속히 완공되고 기한 내 사용에 교부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칠성리 상업광장 대상 건설 현장에서 호가복은 전체 진척 공사 기간 배치를 상세히 료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상업복합체는 문화관광 산업을 발전시키고 소비 잠재력을 자극하는 중요한 단체입니다. 기업이 시간대를 예의주시하고 시공 작업반을 늘여 대상이 조속히 완공되고 운영에 투입되도록 추진하길 바랍니다. 건설과 운영 일체화 기획을 견지해 우수한 상가, 특색 매장의 입주를 앞당겨 유치하고 업태 배치를 풍부히 하며 소비 장르를 확장함으로써 특색이 선명하고 다원화된 체험을 갖춘 도시 소비의 새 명소로 거듭나게 구축해야 합니다. HD 블록 광장 대상은 주로 다국 상품 보세 체험점, 삼국 민속 시장 등 기능 구역을 건설하며 현재 기존 시설 철거, 광장 개조 등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가복은 전체 기획, 기능 분포와 운영 모식 등 상황을 상세히 료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유휴 자산을 활성화해 이용하는 것은 도시 기능을 최적화하고 산업 구조를 보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인테리어 개조를 다그치고 추진하는 동시에 우수한 상가와 앞당겨 연결해 러시아 풍정 레스토랑, 특색 주제 카페 등 이국적 풍경이 물씬 풍기는 업태를 적극 도입함으로써 광장이 하루빨리 새롭게 단장되어 모습을 드러내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훈촌 울란호트 고속도로의 방천 훈촌 구간 대상 건설 현장에 들어서니 열기를 띤 건설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호가복은 대상 진척 상황을 현지 고찰하고 시공 배치, 단계적 공사 계획 등 상황을 상세히 료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고속도로는 투자가 100억 원에 달하며 변강 기반 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지역 교통 조건을 개선하는 중대 공사로서 흥변 부민과 변강 안정 및 공고화, 대외 개방 우세를 다지고 확대하는 데 중대한 전략적 의의가 있습니다. 시공 단위는 시공 역량을 강화하고 공사 기한을 엄수해 대상이 하루빨리 완공되어 개통되도록 보장하길 바랍니다. 주시량급 정부는 대상 시공 수요와 적극 접목해 인력, 에너지 등 요소 공급을 강화하고 대상 건설 중에 막힌 점과 난관을 제때 조율하고 해결해 대상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고능률적으로 건설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조사 연구 중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3, 4분기는 연간 경제 운행의 관건적인 시기이자 대상 시공의 황금 건설기입니다. 훈천시에서는 대상 우선 리념을 확고히 견지하고 마음과 정력을 대상 건설 투자 유치에 집중시키며 사업 책임을 확실히 하고 추진 조치를 세분화해 대상 건설이 새로운 성과를 거두고 투자 유치가 새로운 돌파를 실현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시간대를 예의주시해 진도를 다그쳐야 합니다. 목록화 관리, 전담팀 추진 사업 기재를 엄격히 시달하고 류형별로 대상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미착공 대상에 대해서는 사전 수속 처리를 가속화해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연된 대상에 대해서는 문제의 원인을 찾아 집중적으로 돌파하며 지속 건설 대상에 대해서는 요소 보장을 강화해 조속히 조업에 투입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량, 실물량, 작업량의 세 가지 지표가 동시에 증가하도록 힘써 추진해야 합니다. 선견 지명 있게 대상을 잘 기획 배치해야 합니다. 국가 중대 전략, 중대 기획을 예의주시하고 6대 기반 시설 건설, 민생 개선, 통상구 통로 등 중점 분야를 둘러싸고 가능성 론증을 착실히 전개하며 신청 재료를 세분화해 보완함으로써 더 많은 대상이 순조롭게 비준받고 더 많은 건설 자금을 쟁취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정밀하게 힘을 집중해 투자 유치를 잘 틀어줘야 합니다. 지도 간부 투자 유치 책임제를 엄격히 시달하고 훈촌 해양 경제 발전 시범구, 종합 보세구, 다국 전자상거래 종합 시험구 등 플랫폼에 발붙여 중점 투자 유치 구역을 확정하고 목표 기업을 정밀하게 선별해야 합니다. 지역 자원 우세, 정책 우세와 발전 기회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기업의 투자 의향, 자금 실력과 운영 능력을 깊이 있게 고찰하며 백방으로 제조업 대상을 착지시킴으로써 현역 경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강력한 동력을 축적해야 합니다. 길거그룹 당위 서기묘 리 사장인 사충함, 주급 지돌군 림소림, 류신강, 문금철, 주직속 관련

0: 관련 부문 및 훈촌 시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각각 상술한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립수가 지나고 장백 산림의 밤바람이 시원함을 전합니다. 기림성 연변 저순적 자치주에 위치한 훈촌 도나 연길 세 도시는 변경 지역 우세, 발해 역사 문맥, 저순적 민속 특색에 의탁해 야간 문화 관광을 깊이 발전시켜 차별화되고 몰입감 있는 야간 소비 새해 전경을 구축해 초가을 야간 문화가 소비 활력을 북돋우고 사방의 관광객들을 흡인함으로써 문화 관광 경제의 빛나는 명함장에 에너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래 신화사의 보도를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8월 26일 연변주 불연에서 주최하고 훈천시 불연에서 협조하여 개최한 휴일의 약속 진자 동행 연변에서 즐기는 진자 활동이 훈천에 진입했습니다. 전주에선 60개 가정이 홍책 교육, 생태 과학 보급과 무형문화 유산 체험을 결과한 연학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0: 활동은 홍색 교육 플러스 자연과학 보급 플러스 무형문화 유산 체험 플러스 진자 연학의 혁신적인 모식을 채용해 소년 아동들이 직접 걸으며 체험하는 과정에서 애국심을 키우고 생태 보호 리념을 수립하며 중화의 우수한 전통 문화를 계승하도록 함으로써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이 가정에 뿌리 내리도록 했습니다. 연학 과정에서 진자 가정들은 오대진 국토수복 기념관을 찾아 해설원의 안내에 따라 각 주제의 전시 구역을 참관하고 선배들이 국토를 지키고 변강을 수호하며 변강을 개발한 파라만장한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국토의 완정을 수호한 애국 정신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훈촌 동북호랑이 표범자연과학보급관에서는 표범 전시, 전경 복원, 디지털 체험 등을 통해 동북호랑이 표범보호 관련 지식을 상세히 요약하고 훈촌 전해의 생태 환경과 생태 보호 성과를 근거리 해서 감수했습니다. 활동에서는 또 무형문화 유산 수공 실천 환자를 설치해 학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집 공예 제작에 참여해 전통 기예를 직접 체험하고 무형문화 유산의 독특한 매력을 감수하도록 함으로써 진자의 정을 증진했습니다. 다음 단계 훈촌시 불연에서는 성주 불연의 가정, 가정교육, 가품 건설 사업 포치를 깊이 관철 시달하고 가정 운명 실천 담체를 지속적으로 풍부해 나라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며 서로 돕고 향상하고 선을 지향하는 새시대 가정의 새로운 풍조를 적극 육성할 방침입니다.
1: 깨끗하고 질서 있는 주거 환경은 무명도시 건설의 직접적인 재원일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안고 락업할 수 있는 기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부 서구역에는 1층 입주 주민들이 무단으로 건축물을 확장 불법 축조하고 벽을 허물어 가계를 내며 2층 입주 주민들은 공용 플랫폼을 점유하고 채색 강판 주택을 짓는 등 현상이 존재합니다. 이는 공용 공간을 침범하고 서구역 질서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안전 우환도 존재합니다.
0: 기자는 취재지 일부 주민 소규역 1층 입주 주민은 무단으로 건축물을 확장하고 녹화 지대나 공용 구역을 점용하며 울타리나 구조물을 무단으로 설치하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일부 입주 주민들은 벽을 뚫고 문을 열어 주거용 건물을 상업용으로 전환해 경영을 하는 등 건물의 원래 사용 목적을 변경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2층 입주 주민은 지붕 공용 공간을 점유해 강판 복합형 건축물을 무단으로 건설하고 사사로의 원유에 건축 구조를 변경했습니다. 각종 불법 건축물은 주민들의 공공 활동 공간을 점용하고 소구역 전체 환경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건축 시공이 불규칙적일 경우 구조적, 소방적, 이중 안전 우환을 초래해 주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방해를 주고 있었습니다. 이에 관련 부문 단위에서는 점검 정돈 강도를 높이고 문제 대상을 구축하며 불법 건축물 주거 영지의 상업화 불법 행위를 엄격히 검사하며 무렵의 일상적인 순찰 관리 책임을 다지고 제때 불법 건축의 사전 징후를 신속히 제지하는 한편 주민들의 공공 의식 강화를 호소하고 불법 건축 행위를 자각적으로 거부하며 정결하고 질서 있는 주거 환경을 함께 유지함으로써 전국 무명도시의 상시화된 건설에 조력할 것을 호소합니다.
1: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7시 반 서늘한 저녁 바람이 훈촌 강변을 부는 가운데 많은 자가 운전 관광객과 캠핑카 자조들이 육석 가로장터 무려 주차 구역으로 들어섭니다. 선들선들 저녁 바람이 불고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훈촌 강변 빈화공원 옆에 위치한 가로장터입니다. 이 장터는 독특한 특색을 지니고 있습니다. 로인과 어린이 애완동물의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장터는 또 이곳을 지나는 캠핑카와 자가 운전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많은 편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훈촌 가로장터는 331 국도와 가까이 있습니다. 변경선을 따라 굽이굽이 뻗은 331 국도는 자가 운전 애호가들로부터 극한 비경의 출발점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장터는 올여름 새롭게 승격돼 무료 주차자리 200개, 충전시설 35개, 무료 급수 배수시설, 24시간 개방 화장실 등을 갖춰 길을 재촉하던 자가운전 관광객들이 멈춰 쉬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먹거리들은 장터의 소비 사슬을 풍부해하고 있습니다. 맥주와 꼬치구이를 비롯한 변경의 특색 음식들이 모두 갖춰져 대중의 야간 음식 수요를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소비 전경은 강변 장터에서 발의 고진으로 이어집니다. 훈촌은 몰입식으로 옛 풍격 야간 관광을 구축하고 실경 공연으로 역사 자원을 활성화해 야간 소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훈촌 동부가 다국 전자상거래 산업단지에서는 풍부한 여러 나라 좋은 물건, 특색 왕궁 장면, 진솔한 부대시설 봉사로 변경 도시의 신진 왕궁 필수 방문지와 특색 문화관광 전시 창구로 되어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쇼핑을 체험하고 필수 방문해 사진을 찍도록 흡인하고 있습니다. 훈촌 동부가 다국 전자상거래 산업단지에 들어서면 킹크랩 전시관 앞에 우뚝 솟은 거대한 킹크랩 모형이 특히 시선을 사로잡으면서 단지 내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왕궁 필수 방문 랜드마크로 됐습니다. 단지 특색 전시구역인 킹크랩 전시관은 훈촌 통산구 수입 해산물 산업의 우세에 초점을 맞춰 신선한 킹크랩, 대게, 덜게 등 고급 심해 해산물 제품을 집중적으로 전시 판매해 관광객들이 변경 다국 상호무역의 활력과 특색을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킹크랩 등 해산물을 진일보 전시 판매하고자 전시 판매관에서는 캠핑식 식사 코너를 설치해 관광객들에게 킹크랩 등 신선한 계류를 현장에서 조리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설계다리, 전복, 맛살, 생굴 등 냉동 해산물을 판매해 관광객들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킹크랩 전시 판매관 북쪽에는 훈촌 동부가 국제상품성에 홍발 우선 수입관에 진열되는 종류가 풍부하고 포장이 정교한 상품들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어 많은 관광객들의 선택을 흡인하고 있습니다. 훈촌 동부가 다국 전자상거래 산업단지는 2020년에 건설을 시작해 2022년 8월에 운영에 들어갔으며 상품 전시 판매, 전자상거래 부화, 지능 클라우드 창고 등 기능 구역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자상거래, 물류, 대외 무역 등 190여 개 기업을 유치해 입주율이 85%를 넘었으며 선으로 성급 다국 전자상거래 산업단지, 성급 창업 혁신 시범 기지 등 여러 영예를 획득했습니다. 현재 단지는 무역, 물류, 봉사의 일체화 산업을 다그쳐 보완하고 전력을 다해 글로벌 구매 및 판매에 다국 전자상거래 종합체를 구축함으로써 집결시키는 것에서 강해지는 것으로의 도약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해독 전문화입니다. 오늘은 제8편 내왕 교류 융합을 촉진한다는 내용을 해독해드리겠습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에서는 경제사회 발전 계획과 공공자원 배치를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상호 접착식 사회구역 환경 건설을 추진하며 여러 민족 군중이 함께 거주, 학습, 건설 공유하고 함께 일하고 즐기는 사회조건을 보완해야 합니다.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요구를 도시 계획 건설 질의와 봉사의 전 과정에 포함시키고 당지 실정에 맞게 우호형, 포용성, 융합식의 도시 민족 사업 정책 조치를 보완해야 합니다. 민족 지역 간, 민족 지역과 기타 지역 간 인구 유동 봉사 플랫폼의 공동 건설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협력 능력을 증강하며 다지역 정무 봉사의 편리화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법에 의거해 민족 지역 간, 민족 지역과 기타 지역 간 다지역 취업 창업 공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법률 법규와 정책, 국가 통영어로 문자, 직업 기능 등 방면의 양성을 적극 전개하며 직업 지도, 직업 소개 등 봉사를 전개합니다. 각급 인민정부에서는 학교, 군단 조직과 기타 사회 조직을 지지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형성과 발전의 역사문화 자원을 이용해 청소년들의 다지역 사회 실천, 연구 학습 및 관광 학습 참관 고찰 등 교류 활동

0: 이념을 전개함으로써 민족 자부심과 자신감을 증강시켜야 합니다. 각급 이민 정부에서는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 조직을 격려 지지하며 각종 자원봉사 활동에서 여러 민족 군중의 교류 협력과 우애 호조를 촉진해야 합니다. 8월 22일 2026년 길림은행 연변조 현시 축구 리그가 뜨겁게 진행됐습니다. 훈촌 방촌 용호팀의 이번 시즌 마지막 홈 경기로서 훈촌시에서는 전방위적으로 홈 경기 분위기를 승격하고 부대 활동을 풍부해 축구 팬들에게 색다른 관람 체험을 선사했습니다. 경기 당일 훈초시 체육장 주변에는 각종 특색 전시, 변민 상호작용 체험 부스가 가지런히 마련됐으며, 훈촌의 특색 생산품, 다국 좋은 상품들을 집중적으로 전시 판매하고, 현지에 우수한 문화 관광 자원을 전방위적으로 선전 보급해, 많은 축구 팬들이 경기 관람과 함께 변경 도시의 산업 활력과 도시의 매력을 몰입식으로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기장 안은 뜨거운 분위기와 활력이 넘쳤으며 훈촌 지역 특색을 고스란히 담은 킹크랩 주제 응원단이 다시 경기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원들은 활력이 넘치고 기세가 등등한 모습으로 원정팀 응원단과 서로 마주보며 호응했고 정연하고 역동적인 공연과 우렁차고 힘찬 응원 함성으로 계속해서 경기장 전체의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며 훈촌 경기만의 독특한 정취와 청춘의 활력을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기 중간 휴식 시간에는 현장에서 계속해서 푸짐한 경품 활동이 진행됐습니다. 주최 측은 현장에서 행운 관중 10명을 추첨해 한 사람당 신선한 킹크랩 한 마리를 선물했습니다. 놀람이 가득한 상호작용 활동은 홈 경기 분위기를 다시 한번 절정으로 끌어올렸습니다. 8월 21일 훈촌 방촌 용호팀은 도문 공문 용사팀과 맞붙었는데 이는 훈촌 방촌 용호팀의 이번 시즌 마지막 홈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두 지역 시민들의 큰 관심을 받았으며 많은 축구 팬들이 현장을 찾아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경기 당일 훈초시 체육장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경기장 분위기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관중석에서는 훈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여러 응원단을 구성했으며 정연하고 우렁찬 응원 구호가 잇따라 울려 퍼졌습니다. 매 하나의 현수막과 구호에는 팀에 대한 축구 팬들의 간절한 응원이 담겨 있었고 체육장 곳곳에는 뜨거운 홈 경기 분위기가 넘쳐났습니다. 멀리서 찾아온 도문 축구 팬들 역시 뜨거운 열기를 보였습니다. 팬들은 관중석에 가지런히 자리를 잡고 깃발을 흔들며 공문 용사팀을 위해 힘껏 응원하고 함성을 보냈습니다. 훈촌과 도문 두 지역의 팬들이 한 경기장에서 함께 응원하며 열정 가득한 경기장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냈습니다.
1: 下面请听由单田芳为您播讲的评书《乱世枭雄》。
2: 前八奶奶见着他舅爷齐永生，你说要这个药还真顺的，一点劲儿没费，把药拿到手了。老爷子告诉他，药啊，就剩下这最后一副了。我在缅甸淘回来那最珍贵的药材九叶天蓝宝，用没了。这年头兵荒马乱的，药进不来呀，我也没工夫配置了。哎，拿回去吧，吃完了准好。但下回要再犯病啊，那可就没辙喽。
3: 是，
2: 我们节俭着使用也就是了。老头说着，把眼闭上了。钱八奶奶心里都有事儿啊，在这就坐了片刻，拿着药上了车，高高兴兴回到保安队大队部。等一进门，于文斗就问：“怎么样？一切顺利，把药拿来了。”哎呀，张作霖一躬到地，多谢多谢，你可给我帮了大忙了。钱八奶奶告诉我，这个药拿回去。用什么样的药引子，怎么样服用，全都交给张作霖，张作霖一一的记下，双手把药接过来，用手绢包上，揣到怀里。这算去掉了千斤重债呀。那于文斗能轻易放张作霖走吗？说什么得请他到家里头。张作霖着急呀。